0: te comprime.
1: Expándete.
0: Rol. Escucha en horizontal. Sé diferente.
2: Changia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 스타트.
3: 아파트, 아파트. 아파트, 아파트. 아파트, 아파트.
4: Hay voces que no se olvidan. Y cuando se vuelven a juntar, la radio se siente viva.